0: 谂住乜你咁耐食噶，真系病死人噶！哎呀，阿娜，你快啲同我抌抌骨啦！我唔知点解阿周身好似唔乱咁样，嚟啦！
1: 啊，三少啊，
0: 吓、
1: 啊，碗茶啱饮噶啦，饮、
0: 嗯、
1: 完佢，然之后至揼骨啦，好嘛？
0: 嗯，你话好咪好咯？哎呀，乜啲肉咁苦噶？哎呀，我唔饮啊！
1: 哎呀饮咗佢就好噶啦。
0: 咁啊，咁啊，除非我要你灌我咯。
1: 哎呀，点得嘅啫？俾人睇见有乜好意思噶？
0: 切，而家净系两公婆见鬼，有边个睇到啫？唔怕你，嚟啦！
1: 话唔好啦。